0: Los mejores locutores.
1: 89.5 Match FM.
0: Más pop. Conéctate.
2: Match.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